0: 啲人咧嘈生晒啊！啊，有啲咧啊，成日闹嗰啲医生护士，唉，总之啊，留多一个钟都唔想啦，唉。
1: 哎呀，明嘅明嘅，我唔可以早走啊嘛，所以我就叫阿媛咧去接咗你先。
2: 系啊，坚婶好叻啊，我去到病房咧，佢已经乖乖喺度等我啦。
0: 唉，我有几叻啊？唉，原来我哋呢啲老人家真系唔跌得噶，唉。
1: 系啊，唔好话你啦，我哋呢啲后生嘅一样都唔跌得噶嘛。
0: 总之唔认老都唔得啦。哇，瞓咗几日医院，条腰骨啊赤赤痛咁啊，冇事都瞓到有事啊，真系。
1: 坚婶啊，你真系冇咩精神咁噶，你都系休息一轮，至少好开抱啦。
0: 喂，你哋而家诶，车我去边度啊？吓啊，
1: 咪直接车你翻屋企咯。
0: 诶，唔好，翻去商场，翻去我个报纸档。
1: 哎呀，咩事啊？都咁夜啦，你唔系仲想开铺系嘛？
0: 哎呀，辉哥你唔好嚟啦，快啲车我翻报纸档。诶，而家即刻翻去。